이마리 박부 구름 접어 이세연이 각 마탕마탕 오이나 따비리 동안동안 부터 우름싱 산독두는 따한절이 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되기니 하우직 봉팜시다 란톡처리 동안동안 바 세이석부 싱되기 로컷접어 마타미쉐이싱 마탕마탕 오이나 그도기 아한바다 따비리시 세이석바 팅바이점 비핀전드싱기 콘절다 Sanglakpam achau sharmana sairingba matamishay. Palim sakpi wajarabi.

마땀이 쉬기 아니 수부 그돌다 따비레시 아르케 모두 슈돈기 콘질다 오시 사마린 전에 세링바 이시 아슴나세 호리 가리기 레네리 아이기 이망다

ꯁꯔꯛꯄ ꯀꯣ ꯕꯣꯗꯤ ꯁꯦꯝꯃꯤꯡꯁꯦ ꯇꯧꯅꯔꯛꯄꯗꯒꯤ ꯑꯗꯨꯗꯒꯤ ꯑꯟꯍꯦꯜꯗꯤ ꯑꯣꯏꯕ ꯋꯦꯗꯒ ꯗꯥꯏꯇꯤꯡꯁꯦ ꯇꯧꯕꯒꯤ ꯅꯦꯒꯦꯇꯤꯕ ꯏꯝꯄꯦꯛꯁꯦ ꯑꯗꯨꯝ ꯂꯩꯔꯛꯑꯦ ꯑꯗꯨꯒ ꯑꯩꯈꯣꯏꯒꯤ ꯍꯛꯆꯥꯡꯗ ꯑꯗꯨꯝ ꯑꯦꯐꯦꯛ ꯂꯥꯛꯑꯦ ꯑꯗꯨꯒ ꯑꯩꯈꯣꯏꯒꯤ ꯃꯦꯟꯇꯦꯜ ꯍꯦꯜꯊꯁꯨ ꯑꯗꯨꯝ ꯑꯦꯐꯦꯛ ꯂꯥꯛꯑꯦ ꯑꯗꯨꯒ ꯑꯩꯈꯣꯏꯒꯤ ꯐꯤꯖꯤꯀꯦꯜ ꯍꯦꯜꯊꯁꯨ ꯑꯗꯨꯝ ꯑꯦꯐꯦꯛ ꯂꯥꯛꯑꯦ ꯑꯗꯨꯒ ꯑꯩꯈꯣꯏꯒꯤ ꯍꯛꯆꯥꯡꯗ ꯑꯗꯨꯝ ꯑꯦꯐꯦꯛ ꯂꯥꯛꯑꯦ ꯑꯗꯨꯒ ꯑꯩꯈꯣꯏꯒꯤ
AI 맘담수 오이라바니나 미에마기 포토 샘독바 비디오가 샘독바 마카마카시수 호직디 야미라이라이나 덩나레고 에나 더라케니 하이노세둠 칼레 호직 떠오르시대기 아두나 마야암다소마 AI 컨텐츠나 카람바노 오리지널 컨텐츠나 카람바노 하이바시기 마탕다수 키탄 에비니스 오범 짱에나 둠 칼레 시디 앙앙다다나 한다수둠 아이디 짬 없나봐

그도 담주리 베이세에시 리포터 펄마시데기 마이범 루시비나기 나이톰 건질다 게모나 세이링바 오깃 아마디 톰바 당점나 세이랑 베이세이니 이세에시 북한 미르클리바나 하이그루 점마야일레카이데기 발린 강엠범

이세이 씨가 루이나나 Good morning, 마니푸르기 타우람 루이신저리 타우람 아시부 하우바다기나 루이바파우 타비키바 아마디 메세싱 마담차나 요한 비락두나 사룩 야비라키바 뿜나 먹부 아무카한나 타겟바 퐁독차리

동안 동안 바 세석 바 생기 건절나 레이첼 샘드나 담비람 라바 펌 라이브 키첸드니 세석 바 런빌 타운하기 건절되기 이세이 아마묵 펌마시되기 담이니시

라이브 키친된 필마시대기 이세이싱 마탕마탕호이나 다비리 필마시기 타이틀 송수 삭비리바 세이삭비 만다키니대기 레이사싱기 타모이 파우덤 퐁독바 이세이마무 다미네세이

0: 이사토비 거기네 수디 다르네. 아,
1: 이 수두네 수디 토락라가 가나다노 이 수두네 이마 가고 돌시보.
0: 아씨 이마 또 시하비니께 돌아가.
1: 어, 아이게 이마 폭파비도 레저람라바디 이 수토이비네 가야하다 하라우자가바. 아포비 마마도네네 마사할락 방아이저람가다바니꼬.
0: 아씨 이마.
1: 이 수네 수디 락바코딩기 이몽다. 마마기 까다 영락가 마피테이 톡포도 마보이 칸이 아도부 가나다노 가나다노 하이바 이수네 이마 까우가도리시보.
0: 아이슈 칸이 하이바니 이마
1: 이수네 마보 앵원나 세엣 권실라가 히히 까빠도 마보이 영 망암디에네 이붕어.
0: 파레세마 운음악세 이사 토비기 마라이바 끄땀만 받는
1: 이슈 토비기 마라이바 끄땀남라바수 마보 에이네 레이키드라바 마탐다 이슈부 가나나 나우욕 나콘 비가니 가나니 영신 비가니.
0: 예 이마 아. 미라 이마네. 아.
1: 예 타마사나니네.
2: 이시에 에이락세리에
1: 이마 얌 타자다나 링이데이나. 아, 링실오 링실오. 아, 세세세 시달 시다밤실라오.
2: 야레 세자레.
1: 이붕어 나말라이세 커피 택시.
0: 호이마.
2: 엄마. 이사나 빠다 커피 하이드 부. 이모기마 코 이엔게. 이모도 하이베야 들어이시야.
1: 야바도다 이베마.
2: 이슈카야 수라게이시야.
1: 이슈부디 아마 각다니. 마보가이시 이베마. 이슈기다 막다 칸바다 타모시 까이라바니.
2: 까이도록이시야.
1: 이베마. 아이게 이모 폭파비도 이슈누피 토이비나. 아니해 하락받아 망하리 아루발레이 나만의 이마우도 록신비크레
2: 이슈기 마마라이 키드라파
1: 간파마마기 빵갈 통날해 호드레
2: 이슈누 비두디시야
1: 이슈누 비두디 나시 마파봉나네 프라이빗 이스쿨라마기 보딩드 탐두나 마헤이탐할리
2: 이시야 아이기 슈까리 농담노 칸데 이사누비 마톰다 복사비도
1: 기다려봐 이사누비도 기다려봐
2: 이사기 마포로이바도 마미타 마사 마파오바 오름다나 가리 액시덴들라이 기다려
1: 이사누비도 하라박 티하오라봐
2: 아이슈 이사기 사이나 강마다 학장세 속타라바니 마파봉 숙갑도나 강바나타나 가리 우파일레이리이세
1: 이나 이슬로 오키바 아 루홍바 누미키 사키나도디 숨레다나
2: 숨이세 숨이
1: 누미키디 보르기 코에타라키바도 아 마시 파오이세닝시
2: 마네 누미투데이세 아이슈 타모이시다 싱나바 마디 파오크라바니 아
0: 이마 코피 파이비오세 이마 코피 파이로스
1: 아아아 코피 파이시
2: 이사나 세마 코피시디 하우다바 말리
0: 아 두디 이마 아이 타밤다 서복절로 희게 이네 거의 밤비 오코코
2: 호이 호이 살살
1: 비마 나사누 비두디 누파마이움다 레이디브라
2: 하우직 파우디 레이디시 마마이나 꾸이레 아기 낙다 레이디시 하이바
1: 마사야 오바수나테 도 살레시 하이바다 야드리바 가리기노
2: 템바야바 템라바니니시 아두부슈 야야디니
1: 마사나하니 알라마타수레이티 마나우누파마디레이 하이바타키
2: 마나우누파두가 마쿠이 아니카크타니시
1: 아두가네 마나우누파두디 마요마케이팔라브로
2: 반디니시 파캉니니
1: 아두다니니 카이로헬이카이네 쿠이라쿠이라강강나바숨헬카도리시 나사누피두기네 레카타락바나타나 카리수에로이도이나
2: 마두기 와칸다니시 아이네 욤다 살라시에나 하이리바시수
1: 두니 비마 누피게 와바디 누피타나 칸바 아이코이네 카양쿠이나 세나방옹가 도리바노
2: 야므스미시 아두이시 아이슈 타바 마살루바니 우나다바쿠이레 하이두네시기다 라코니 아두 이시수농 바독사 톡피로 오
1: 소이드네네 너무 꼬토라케 아두가니 나우 와리가 얌 사도 볼래 있고
2: 호이 호이 이제
1: 아
2: Love you,
1: Love you.

0: 임마, 뭐 뜸시 탱이에 보타 하나 붙다 그러시나? 할머, 싹 싸들이 보고 싶어, 얼마나 뭐?
1: 임마, 싹갑다 싸리 힘들다.
0: 오, 나 수눕비도 시끌러 얌하라고 해오이. 바리 칼로라가 목소리는 락전인데, 임마.
1: 이 수눕은 시샷 키바지, 양해 항아오래. 마 보아이가 또 미나서 바니도.
0: 아도 나 수눕은 살람다이다 농아이나 레이라 무 하람이도 되게 도로게.
1: 이 수눕은 살람다이다. 마 보아이부 구름나가 로원에 깝키바도.
0: 아, 이슈캉이세, 이마. 야라시.
1: 이슈나, 마보, 앵온다. 아보, 아이씨, 이마, 꼬바, 팡드레꼬, 하인, 하이라미네.
0: 아씨, 이마.
1: 이마, 우도나, 마네마, 앵온다. 세이나시, 팡나나바, 이슈우시네라마. 노마, 노마기, 마이사가, 함나나바, 타남나바니네.
0: 아씨, 야라시, 이마. 씨, 싹싹 도와라. 뜸나부터 그러세요.
1: 바리, 눕밤마사, 나가 한닥디. 이만 하이브 임가도 아니고 이만의 밤잡아 이마와 마땅 이수기 칼라가 소이드나네 이만의 록실라니
0: 이마 마듬터디 하이비노 이마
1: 마시다 가리군바 이산의 야도바 톡라바디네 이마디 용시다 모하나 레이라로 있고
0: 이마 하이디 하이브니
1: 나띠 낭부 이마부께 양구이나 탐무시다 깝고 하리바노 이수기 무이사 깨양구이나 칸고 하이브게
0: 이마 시 나사다네 마둠터디 낙비오 나사고
1: 이사 라이리 가이바니 이사는 칼리바도 이마 뿜막 강이 아도네 이봉어 이마나 하이리시니 욤마시기 모오마디 티다바 야다바니니
0: 이마 마땀시 티행이 하이바니 암무가 칼라노이바
1: 오 나오래 이마 나오래 이수토이비기 칸바다 이마세 나오르바니 이마오 마땅 이낙다 랭다다 레이자라바디 미쿱 아마타 워르바수 이슈가디 레미나 하위다나 아폭비카타나 마마로 폭타비디 마마나 타브라이바
0: 이마
1: 아토미 마마나 나오콘자바 마사하카야수 나시디 독터리 인지니어 오이리 누피 누피네 부부네 이마디 모파미
0: 도시 마세 보타르세바
1: 파레 이마 보타르게 아두부네 나 이마나 하이바디 야가다바니
0: 스포타르시 하이브니 마케도르게
1: 마보 아이레링에데 이슈기 마마 티롱가니 이슈기 마마 마보 아이나 피롱가니 예
0: 파레시 마시 로 샥샥샥

0: ꯀꯩꯗꯧꯔꯦ? ꯍꯧꯖꯤꯛꯐꯥꯎ ꯆꯥꯛ ꯆꯥꯗ꯭ꯔꯤꯗꯤ? ꯃꯇꯝꯁꯨ ꯐꯅ ꯊꯦꯡꯖꯤꯜꯂꯛꯑꯦ.
1: ꯍꯩꯕ ꯊꯤꯟꯕꯤꯌꯣ.
0: ꯁꯦ, ꯅꯨꯡꯉꯥꯏꯒꯗꯕꯁꯨ ꯀꯨꯏꯗ꯭ꯔꯦ. ꯄꯣꯊꯥꯅꯔꯁꯤꯁꯦ.
1: ꯑꯩꯁꯦ ꯁꯥꯒꯩ ꯑꯃꯒꯤ ꯃꯧꯅꯤ. ꯑꯩꯕꯨ ꯃꯤꯅ ꯀꯔꯤ ꯍꯥꯏꯅꯈꯤꯅꯤ?
0: ꯑꯩꯁꯨꯅꯤ, ꯏꯁꯥ ꯂꯩꯕ ꯅꯨꯄꯥꯅꯤ. ꯑꯩꯕꯨꯁꯨ ꯁꯣꯏꯗꯅ ꯉꯥꯡꯅꯒꯗꯧꯔꯤ.
1: ꯑꯩꯕꯨ ꯅꯣꯡꯍꯟꯗ꯭ꯔꯤꯉꯩꯁꯤꯗ ꯏꯅꯥꯎꯗꯨꯒꯤ ꯃꯅꯥꯛꯇ ꯊꯤꯟꯕꯤꯌꯨ. ꯑꯩꯅ ꯇꯧꯔꯤꯁꯤꯕꯨ ꯀꯔꯤꯅꯣ? ꯑꯩ ꯃꯪꯒ ꯆꯞ ꯃꯥꯟꯅꯔꯦ.
0: ꯑꯩꯁꯨ ꯃꯪꯒꯨꯝꯕ ꯅꯤꯖꯃꯨꯅ ꯏꯁꯥ ꯊꯣꯏꯕꯤꯒꯤꯗꯃꯛꯇ ꯈꯜꯂꯒ ꯑꯍꯜꯁꯤꯡꯅ ꯍꯥꯏꯕ ꯏꯟꯗꯒꯤ ꯋꯥꯅꯤ. ꯃꯃꯥ ꯅꯧꯅ ꯀꯥꯏꯅꯍꯧꯔꯕ ꯏꯁꯥꯒꯤꯗꯃꯛꯇ ꯅꯪꯅ ꯃꯃꯥ ꯍꯥꯏꯕꯗꯣ ꯑꯣꯏꯕꯤꯌꯨ.
1: ꯅꯠꯇꯦ, ꯑꯩꯗꯤ ꯂꯩꯈꯤꯗ꯭ꯔꯕ ꯏꯄꯨꯔꯣꯏꯕꯗꯣ ꯏꯁꯣꯔꯃꯛꯅꯤ ꯈꯟꯖꯕꯅꯤ. ꯃꯥꯒꯤ ꯃꯣꯡꯐꯝꯗ ꯑꯩꯒꯤꯁꯨ ꯃꯣꯡꯐꯝ ꯑꯣꯏꯖꯒꯅꯤ. ꯍꯟꯗꯛꯀꯤ ꯃꯄꯣꯛ ꯑꯁꯤꯃꯒꯤꯗꯤ ꯑꯉꯧꯕ ꯐꯤꯖꯣꯜ, ꯑꯃꯨꯕ ꯆꯟꯗꯣꯜꯁꯤꯅ ꯄꯨꯟꯁꯤꯁꯦ ꯁꯨꯝ ꯂꯣꯏꯈ꯭ꯔ ꯁꯅꯨ. ꯑꯩꯒꯤ ꯑꯄꯥꯝꯕꯁꯦ, ꯑꯩꯒꯤ ꯑꯅꯤꯡꯕ ꯑꯄꯥꯝꯕ ꯄꯨꯝꯅꯃꯛꯁꯦ ꯑꯃꯨꯛꯇ ꯅꯤꯡꯕ ꯊꯨꯡꯍꯟꯕꯤꯌꯣ.
0: ꯑꯩꯁꯨ ꯅꯪꯒꯨꯝꯕꯅꯤꯅꯦ. ꯅꯪꯒꯤ ꯊꯝꯃꯣꯏꯗ ꯇꯥꯔꯤꯕ ꯃꯃꯤ ꯑꯗꯨꯅ ꯑꯩꯒꯤ ꯊꯝꯃꯣꯏꯗꯁꯨ ꯁꯩꯅꯥꯄꯤ. ꯑꯗꯨꯕꯨ ꯖꯃꯨꯅꯥ, ꯅꯧꯅ ꯃꯃꯥ ꯀꯥꯏꯅꯍꯧꯔꯕ ꯏꯁꯥꯒꯤꯗꯃꯛꯇ ꯅꯪꯅ ꯃꯃꯥ ꯁꯛꯅ ꯅꯥꯎꯀꯣꯟꯕꯤꯕꯁꯤꯕꯨ ꯈꯨꯟꯅꯥꯏꯁꯤꯅ ꯀꯌꯥꯃꯨꯛ ꯌꯥꯝꯅ ꯅꯣꯛꯅꯒꯗꯒꯦ? ꯑꯩꯒꯤ ꯏꯆꯥꯁꯦ ꯅꯕꯨꯛꯇꯒꯤ ꯇꯥꯕꯃꯛ ꯅꯠꯇ꯭ꯔꯕꯁꯨ ꯑꯃꯨꯛꯇꯪ ꯅꯥꯎꯔꯨꯛ ꯅꯥꯎꯀꯣꯟꯕꯤꯌꯨ. ꯑꯩ ꯈꯪꯉꯦ, ꯑꯩꯈꯣꯏ ꯑꯅꯤꯃꯛ ꯇꯣꯔꯕꯥꯟ ꯋꯥꯡ ꯋꯥꯡꯕꯅꯤ. ꯑꯗꯨ ꯆꯦꯜꯂꯤꯕ ꯏꯆꯦꯜꯁꯤꯗ ꯍꯤꯅꯥꯎ ꯇꯣꯡꯗꯨꯅ ꯄꯨꯟꯅ ꯆꯦꯟꯊꯃꯤꯟꯅꯅꯕꯅꯤ ꯑꯍꯜꯁꯤꯡꯅ ꯆꯦꯜꯂꯤꯕꯁꯦ.
1: ꯃꯗꯨ ꯌꯥꯕꯉꯝꯃꯨ.
0: ꯃꯤꯂꯨ ꯄꯤꯔꯥꯡ ꯀꯪꯗ꯭ꯔꯕꯤ ꯏꯁꯥ ꯊꯣꯏꯕꯤꯁꯤꯕꯨ ꯄꯥꯂꯦꯐꯝ ꯈꯪꯗ꯭ꯔꯕ ꯀꯥꯎꯁꯤꯡꯒꯨꯝ ꯇꯥꯎꯊꯍꯟꯈ꯭ꯔꯁꯤ ꯍꯥꯏꯕꯔꯥ? ꯅꯍꯥꯛꯀꯨꯝꯕꯤ ꯃꯄꯨꯔꯣꯏꯕ ꯅꯤꯡꯖꯕꯤ ꯃꯃꯥ ꯑꯣꯏꯕꯤ ꯑꯃꯇꯪ ꯊꯦꯡꯅꯖꯕꯁꯦ ꯑꯩꯒꯤꯗꯤ ꯂꯥꯏꯕꯛ ꯐꯕꯅꯤ.
1: ꯑꯩꯕꯨ ꯅꯣꯡꯉꯥꯜꯂꯕꯁꯨ ꯊꯤꯟꯕꯤꯌꯨ. ꯑꯩ ꯁꯥꯒꯩ ꯑꯣꯟꯕꯉꯝꯂꯣ. ꯍꯟꯗꯛꯀꯤ ꯃꯄꯣꯛ ꯑꯁꯤꯗꯤ ꯏꯅꯥꯎꯅꯨꯄꯥ ꯑꯗꯨꯒꯤꯗꯃꯛꯇ ꯃꯃꯥ ꯁꯛꯅ ꯍꯤꯡꯖꯔꯒꯦ ꯂꯦꯞꯈ꯭ꯔꯕꯤꯅꯤ ꯑꯩ.
0: ꯖꯃꯨꯅꯥ,
1: ꯊꯤꯟꯕꯤꯗ꯭ꯔꯕꯁꯨ ꯑꯩ ꯅꯣꯡ ꯍꯦꯛ ꯉꯥꯟꯕꯒ ꯏꯈꯣꯡꯅ ꯊꯣꯡꯅ ꯆꯠꯈꯤꯒꯅꯤ. ꯃꯤꯌꯥꯝꯅ ꯑꯩꯕꯨ ꯉꯥꯡꯅꯅꯤꯡꯕ ꯉꯥꯡꯅꯁꯅꯨ. ꯑꯩꯒꯤ ꯏꯁꯣꯔ ꯂꯩꯔꯤ.
0: ꯖꯃꯨꯅꯥ, ꯅꯪ ꯀꯔꯤꯝꯇ ꯈꯟꯊꯗ꯭ꯔꯕ꯭ꯔꯥ? ꯅꯪꯁꯤꯡ ꯑꯁꯤꯗꯤ ꯑꯍꯜꯁꯤꯡꯒꯤ ꯌꯥꯊꯪ ꯉꯥꯛꯄ ꯍꯥꯏꯕꯗꯨ ꯁꯛꯂꯕꯅꯤꯅ
1: ꯀꯔꯤꯒꯤꯅꯣ? ꯀꯔꯤꯒꯤꯅꯣ ꯑꯩꯉꯣꯟꯗ ꯑꯁꯨꯛ ꯆꯥꯎꯅ ꯃꯤꯅꯝꯂꯤꯕꯁꯤꯕꯣ? ꯑꯩꯅ ꯀꯔꯤ ꯂꯥꯟꯈ꯭ꯔꯕꯒꯦ? ꯑꯆꯥꯛꯄ ꯃꯩꯗ ꯘꯤ ꯍꯩꯖꯤꯟꯕꯤꯔꯤꯕꯁꯤꯕꯨ ꯀꯔꯝꯕ ꯊꯕꯣꯏꯅꯣ? ꯃꯁꯤꯕꯨ ꯃꯃꯥ ꯑꯣꯏꯕꯤꯁꯤꯡꯒꯤ ꯂꯤꯆꯠꯂ? ꯂꯥꯏꯔꯩꯄꯥꯛꯇꯒꯤ ꯏꯄꯨꯔꯣꯏꯕ ꯑꯗꯨꯅ ꯑꯩꯕꯨ ꯀꯔꯤ ꯍꯥꯏꯅꯔꯝꯒꯅꯤ? ꯑꯩꯉꯣꯟꯗ ꯉꯁꯤ ꯊꯥꯡꯍꯜꯂꯤꯕ ꯈꯣꯡꯊꯥꯡ ꯑꯁꯤꯕꯨ ꯀꯔꯝꯕ ꯑꯆꯨꯝꯕ ꯈꯣꯡꯊꯥꯡꯅꯣ?
0: ꯖꯃꯨꯅꯥ,
1: ꯏꯕꯨꯡꯉꯣ, ꯑꯩꯕꯨ ꯅꯨꯡꯉꯥꯏꯅ ꯊꯝꯕꯤꯅꯤ ꯍꯥꯏꯗꯨꯅ ꯅꯇꯨꯡ ꯏꯜꯂꯛꯈꯤꯕꯅꯤ. ꯅꯨꯡꯉꯥꯏꯕ ꯍꯥꯏꯕꯗꯨꯕꯨ ꯑꯁꯤꯔꯣ? ꯄꯨꯟꯁꯤꯗ ꯊꯣꯛꯀꯅꯤ ꯈꯜꯂꯝꯗꯕ ꯊꯧꯗꯣꯛ ꯀꯌꯥꯅ ꯌꯣꯝꯂꯔꯤꯕꯁꯤꯕꯨ ꯏꯔꯥꯏꯕꯒꯤꯅꯤ ꯈꯜꯂꯒꯗ꯭ꯔ? ꯀꯔꯤꯒꯤꯅꯣ, ꯀꯔꯤꯒꯤꯅꯣ ꯑꯩꯕꯨ ꯊꯥꯗꯣꯛꯇꯨꯅ ꯆꯠꯂꯤꯕ? ꯑꯩꯕꯨꯁꯨ ꯄꯨꯕꯤꯌꯣ.
0: ꯁꯦ ꯖꯃꯨꯅꯥ, ꯁꯦ ꯍꯧꯒꯠꯂꯣ, ꯅꯪꯕꯨ ꯊꯤꯜꯂꯒꯦ, ꯅꯣꯡꯁꯨ ꯉꯥꯟꯊꯣꯔꯛꯑꯦ.
1: ꯀꯔꯤ ꯅꯣꯡꯉꯥꯜꯂꯕ?
0: ꯍꯣꯏ, ꯑꯩ ꯁꯣꯏꯗꯅ ꯊꯤꯟꯒꯅꯤ. ꯑꯩ ꯅꯪꯒꯤ ꯃꯐꯝꯗ ꯌꯦꯠꯄ ꯄꯤꯔꯔꯣ. ꯍꯧꯒꯠꯂꯛꯇ꯭ꯔꯕꯗꯤ ꯀꯩꯗꯧꯔꯦ?
1: ꯍꯧꯖꯤꯛꯄꯨ ꯅꯨꯄꯤ ꯑꯣꯏꯕꯤ ꯑꯩꯈꯣꯏꯒꯤ ꯂꯦꯝꯖꯐꯝꯁꯤꯕꯨ ꯀꯗꯥꯏꯗ ꯂꯩꯔꯤꯕꯒꯦꯅꯦ?
0: ꯅꯪꯒꯤ ꯑꯄꯥꯝꯕꯗꯣ ꯑꯩꯒꯤꯁꯨ ꯑꯄꯥꯝꯕꯅꯤꯅꯦ ꯖꯃꯨꯅꯥ. ꯑꯩ ꯅꯪꯒꯤꯗꯃꯛ ꯂꯦꯞꯂꯤꯕꯁꯤꯗꯤ
1: ꯅꯨꯄꯤ ꯑꯩꯈꯣꯏꯁꯤꯕꯨ ꯒꯝꯂꯥꯗ ꯁꯥꯠꯄ ꯂꯩꯅꯝ ꯆꯦꯟꯗꯕꯤ ꯂꯩꯔꯥꯍꯪꯂꯣ
0: ꯖꯃꯨꯅꯥ.
1: ꯃꯄꯨꯔꯣꯏꯕ ꯂꯩꯈꯤꯗ꯭ꯔꯕꯤ ꯋꯥꯊꯣꯛ ꯆꯥꯎꯕꯤ ꯅꯨꯄꯤꯗꯣ ꯑꯩꯗꯤ ꯅꯠꯇꯦ, ꯃꯄꯨꯔꯣꯏꯕꯕꯨ ꯏꯁꯣꯔꯃꯛꯅꯤ ꯈꯟꯖꯕꯤꯅꯦ ꯑꯩ.
0: ꯑꯩꯁꯨꯅꯤ, ꯅꯨꯄꯤ ꯈꯨꯟꯅꯥꯏꯕꯨ ꯑꯈꯨꯕ ꯃꯤꯠꯌꯦꯡ ꯊꯝꯕ ꯏꯁꯥꯒꯤ ꯊꯝꯃꯣꯏ ꯁꯦꯟꯕ ꯅꯨꯄꯥꯗꯨꯗꯤ ꯑꯩ ꯅꯠꯇꯦ ꯖꯃꯨꯅꯥ. ꯄꯨꯝꯅꯃꯛꯁꯦ ꯏꯔꯥꯏꯕꯛꯇ ꯇꯝꯂꯝꯂꯕꯅꯤ ꯈꯟꯗꯨꯅ ꯂꯦꯞꯈꯤꯕꯅꯤꯅꯦ.
1: ꯃꯗꯨꯁꯨ ꯑꯩ ꯈꯪꯉꯦ, ꯑꯍꯜꯁꯤꯡꯅ ꯈꯜꯂꯤꯕ ꯄꯨꯝꯅꯃꯛꯁꯨ ꯑꯩ ꯈꯪꯉꯦ. ꯑꯩ 이제서 다 모이빠네. 아직도 아이기 이라이 막 듣다 물러물러니 간잡아 났다나 아이기 까리 오빠이라이래.
0: 재문아.
1: 아이보 아이보 이 나올래 시엠바나 초이자나 와라오라오까니 이때 막 이봉어 이때 막 와라오가 눕고 라이호이 크라바 내야 한바나 낭보이 밤다 시나람 라바초 본치 쑥바이 대해 먹을래 미나오 하이노 땀람드라 말해 내나 제바 너시디 너시디 이때 막은 웅시 웅시 랍나바 따라 말해
0: 여문아 아이부 타죠 아이네 마학부 아이기 핵폭민답에 이나오니 탐방한 거니

0: 나시디 이상하게 이모국가기 라이 타박 토롱 코딩막 빡독러버니나 이스 와이 핵상이다 하이잉디 이순우비도 보랭다기 로비로가 따리 마마하면서 오늘잖아 하이마 레시엠바 낭디 한드리 보래야
1: 어이니
0: 영어이 가 사이디니야 낭나 나타이마기 꼭다 나라가 남이따기 나비신 다르고도 우보다 미뿜 남아 깜나기봐도 가오비야라로 이마 운우비나 내 마나 운우빠 우보다 히히 깝기봐도 아이디네 코원 파워 통나 깝루라바니
1: 이네 살람다이시다 이따이마다 묵당 딱람기에도는 상자럽바니 아묵다 운우세기이네
0: 야히히 라오라오라오 나타이마기 까다 상실라 낭나하이닝바도 나타이마다 로호이나 하이롤
1: 호이네
0: Natay mo si the lady. Sang. Lesim ba?
1: Itay ma.
0: Law. Itay mo ginagta pamlulo.
1: Ay. Pamdra ba siya ara da itay ma?
0: Nang itay mo ba waraw na bro?
1: Waraw di eh. Waraw di da itay ma.
0: Ay ko. Nang kita ba ki-interview at salo na tra?
1: Itay ma. Ay.
0: Ay ngunda siyang na kumulay siya ba?
1: Matangda. Hajenya yang orang ikhun duna rugi dari itu.
0: Jalan maru yang hai baik kang laban.
1: Tima, ayi kita mak kari sukan biru rano. Matung dah sama rak leri sidi.
0: Lecemba, nang, itai magi nak ta amuk lak laru ja.
1: Ayi lak kini tima. Nanau nunga sisu itai magi ayi pamangon pi belak di bersidi.
0: Inau gima pamday tima. Lan kita ben.
1: Ayipom namak ngidei tema. Nong dambana tam.

0: 꾸디 꾸인 레이 봐. 아이 야문에 레이 봐다 달라지는 요르 빵 턱저 턱 레이 봐. 과이드 키던 기안 다리 봐시 쿨롱 아이든 가 여러분이 허심 겁노니. 에 비무사 바봉이 소라 소닝 아이 빠샤스 만나 플레기 비마 능 레이 두카르시 아두 그네 꾸노 이코 이홈 따라 가 먼전 예 거 해게.
1: 아이캬 리 레이시 카이드르슈 바봉노 야마 마루 루파사 홈 따드랑 사이 따발 홈나 피라미 아시네 포 레이드니 헤테 이 쇼르데 칼라시 아이캬
0: 칼 야, 거의 과해. 그런 건 바보는 루파스 훔다. 마르고마 여름이 아주 벌론 모허리 왜 너만 시간을 빌어봐.
1: 아홉.
0: 누가 바보가 소라스 소래더라. 퍼터바 타박다 어디 바보 운하우들 방가 시드기 좌라 능 뚜에 에이가 시드기 해굿 능 좌라기 시에파이기 헨닝업 맡은 능 떡부 외고 아주 뿌능 능수 핵 좌라 사내기 닝업 맡은 능나 코징에 카이나 하거든 헬사이다 이빠이 뿌는 없다. 이 좌라 거부터 사나 그런 입이 없다. 아 시에는 라우라브라.
1: 럭 현재 허리 아이가.
0: 아주 럭토. 이때 비로
1: 판이야가 아이로 톡처럼
0: 아 가르마가 알아 티베도 와도 포티지 망정을 내호지
1: 아이가 실록션 비우지
0: 담아담 농아래다 아들이 아이 가르마가 알아 티베 와도 포세데 레르게고 알람 라이그로 링고도 능 세바닝 틴토고 남 타블라고로 아드네 아이 포레르게 마시 에유케 사크티네 이때 이데 하포르노
1: 카리노네 하레시보 카이 테네 이낭낭 빠시 세바부 마시 에유케 사 하포르노 하레시보
2: 나테 타르레마 카리 타들라 아브라 타드나 이부 티게 가이노 파붕 자크르 사브랑 시 크라바 학자 노아 에브로
1: 파붕 이 쇼르기 크야탄
2: 허레 허레 파붕 레트라바 오 파붕 오 파붕 부바바 나자 옥토 버데 코이링 헤데 파붕 팅나 우드레나 허레 허레 카야니 소레 파붕 게
1: 나 시타르 메슈
2: 이마이페마 나 시타르 우니 소르바 오 파붕 부바바 소라 부가르 메 토이게
1: 초라기 나시 따라니 레르게
2: 초르 소라기 세는 그럼 아닌 독돌이 봐
1: 아야야 내가 실려니 하더 로 작라버니
2: 아레 아레 세레도 못 가라이 되기노
1: 아 바부는 야마마루 루파서 훔따야 내가 살피라미 아도 아야야네 부르 작라버니
2: 아레 아레 오 바봉 소라토에 내 대야마 파옹을 내려봐 주아르 사나버는 나오는 굿타는 내려봐 이 몽즈 싹 마사나 짜르 마사고 평원에는 부도기부대기 한절로 그때 떠나르 싹 빚으러 미루는 샌비르도 너째 능무 걸으면 미루 능무 마손 차는 대야마는 샌비도미네 오 바보 부부부 소라또에 소라또에 에이 옥두비 레이비로 마손
1: 나티 나티 아이가 야라디 아이가는 부키바 시엘들은 쇼에라쇼 아이기 레이에시 가이 토르가 까라마시 빵통나 부헌나시 아이가 야라디 부비키노 아이가
2: 능나 비그르 세는 소에는 소라 소론이네 능 레리게 장고에 장도도 바봉이 되고 태는 되는 대로 헤 비로 레이도 비로
1: 시 로
2: 소라기 세니 때문에 말아 손절하니 아이 세냠 진자니 아이는 할럽는 능 내는 거고 능 아이는 할럽는 내는 말이 영능 컹니 능
3: 컹도 사지는 어 르르피 마차 이모 마시다 가나가나 라메 아이는 꼬이티 티모 맞담다 아무도 우노 방데 아두가 나도 야이미디 우너들 요므노 장고와나 다정그러버니 아두가 아지 이나오노 바 이제 마한테도 아두디 그럼 도게 해보고 아이나 파우타바다 아토파미기 니팔에 베누피에마 포르가 카샤드 시엔젠 해보 파우타이 아두디게 아이나 코이타타페디기 마크 솜네 서크레 파우타이 유므디 요럼을 마고
1: 아이가 로이네 라메 아이가
3: 라메 아두디 그럼 도니 우파일레티 파몽기도 먹더니 하더니 소라 촌인가 우파일레티 비마 후지기고 이나우 파니 방에 꼬이버가 아무디 좌르 차나버가 이무무시도 기당 갸안다리바이 아이더가 이러미네 비마자 아들은 어디 오빠일이지? 나게 산하도 부터로 비면 모두 가야가 바보인 감자 먹히던 거는 버릇이네.
1: 아이가 산하로 아시 가야들 쇼. 아 가야먹이 때막 떠오르디. 아이가 야이면 실례니 하들런 착합니.
3: 나게 나 때 야이면 실례니 하이봐.
1: 아홉.
3: 누가야다. 이 코이 홈 뽁뽁이 만웅다. 이제 나 이 코이 홈이 만웅다. 아무 땅이 키던 게안 다바 여우래 이드나. 나 때 마부 나시부 하늘구 다오 키던 야이 하이브로.
1: 나 때 아이가 아이가 야이면 안 다오 야라 보이와나티. 바봉은 여름에 루파서 훔다야 되는 사이 따발 혼내고 내 비람이
3: 어
1: 아들이 배샤드 보러가 보래면 착해봐
3: 아싸리 하래 바봉은 여름에 루파서 배샤드 능나 나때 야이면 좋아하러 와라이도 비션 그러고 로이래드나 바봉은 나 좌우하러 그러고 나 좌우파일이 되네 바봉 파래는 비맞자 가수깐들에 너희는 릭레이도 보도록 모두 까르게 쏘라지 나때 야이면 땀멍가만 밀어되네야
1: 능래 좀 하나 보고
3: 만다나 그럼 너도 오르시디 바봉기다 먹다야 하는 것이 노무기 남자바 바봉기네 해라 하이래 있는 것까지 보고 끝방금들에도 나 자이 거의 홈 뽁뽁이 누가이 바보도 바봉 아시 왜 부타르마래 파레는 피면 자 우파일에 이때 뭐는 보라가 소라가 소래 소원들가 바봉이 남자바 카를래 수 하이라 그럴 것 빠이 누가이래 아두디는 피면 자 능 쟁 작디 와락라 브라
1: ahoi kilong khoi wanjare ai
3: e adudi ai khoi ani gi chara di pharani adudi phare aduna sak chara tripse ngasi ga chara ani sure adudi nang paisa gam to lemak tra bro
1: a kari gi webrem no ai kya
3: lupan te piu itai aswai bhau da gak ta chathu gi ge ha
1: makhai mat ma mare mai pa churu be lai biru na bo de ai ga ai na khlai jara bani
3: pa makhai dum to wor su ya ni dai be ma adu khara piro hun pi ma cha ai aswai bhau da gak chathu gi chak su lo ra mo khong tha mo sap ngam dre na
1: ya de ai ga hak sang hya na chok than o re leng thok pi khano ai cha bro thong jara ge ai ga
3: o adu kari no nang na moi mon da wo pa sa na ngang si bo
1: Nanti
3: kari tu orang mungkin ayat nang mudi bayi sah orang kadang ni bersih dah nang nanti am bikin alat ni suar kiri.
1: Nanti aja kerja sulit tapi ayat na awal apa sahaja nanti dia aja.
3: Oh pas sahaja nanti tapi nang mudi ayat na sian kerja kadang ni ayat na nang nak kui bersih tu nanti kiri.
1: Oh antuk gua betak pilih dia aja panggil dia na hijab di. Yang ke yang buruk nanti kerap dah hujik ti dahi kudi macam ayat ada lu nanti hari asyik tani ni aja.
3: Ima.
1: Lawi aja makai asyik.
3: Aduh pasi hari dah saya na kok pilih kalau re. Aduh nanti jeping jeping ngan hulai. Cak perlu lor bo. Ay. Yang tu nanti lagi hangat lah.
1: Ay cak perlu tunggu ramai. Ay na hangat cepat di. Ay gan ay yang ke yang buruk nanti pilih aja. Ay koi warak waten bidra beti. Nai tuan bayi baca lagu koi bayi bayi dalam hubatan hijab ni aja.
3: Oh, tapi macam. Ai madu khang de banati nei nu pi macha ai khangi ne engo ai na puk lam bagi de magta nang on wai khar ngangu bagi de magta nang nang asi na mit tagi na pi ta na kapi teng thari pi macha imung asta lak ba mau khudi magta gi ne nang ta wai koi nei thai ta ra khan mani ne ango ban te ya na kari de magta kapli nu pi macha kap kanu
1: ai irai ba chen thon thina tami da ko on thon thina nong dam bi khre da ko yang pan ba ga jing ka gu wa ro ma ra Nungai, apa itu bukan dah? Nung.
3: Pih macam, cumi. Eh, koi kuai ke irup tak sengat tu nanggi. Panjara baling ti, jara bawai thong ado. Amang bet, lecim nak kupagi matu gumoi kerenu pih macam.
1: Itik le, terus ibu thagat pih tu nha. Ikan pih pih bersih. Karena mah patna pulak pih ayhi itik cah badan dini.
3: Nung pih macam, matu guma pauta ado amon pih reganu. Nakin nauri bi cahy kunmer tengai ribi. Nanggi thamoi itu dah halu bi gilai nahan. Lai sikhi tu na matang khudi magta engon dana na pautak piri nupi macha itai ngasi tegi yu tharoi shay nang nupi rakpa makhae che lokshan lo nupi macha ai ngasi yu tharoi itai yu tharoi nupi macha ingo ngasi ai ne yu thakpa matam tegi asi kum awaab kaya taagri bane ngasi tegi ai yu tharoi nang nupi ma makhae che lokshan lo chak thong lo nupi macha chak
1: thong itai
3: yu tharoi
0: asuk chong na phami bai uudane itak ta kuchum hai jale shibu shukana na hona gen shibu Hey, ni pemasa, tabun na pingu, pokum parabasi dah. Maning tong tu suksa orang pahmi bayu udah na. Itak tu khusum hijal itu kerino.
1: Aja, ay uja, udah dana khusum hijal je kerja aja. Waru.
0: Kang terusu pom tu itu amam makti nanti aja. Ha, kang eh, ay bu imu usah sanggup nengkan tauri bni.
1: Nanti nanti aja, ay tasya yang mau uja udah dana tauri aja. Ay bu ngaku yo aja.
0: Ay ini dek sanggup kata uja, tapi imu masih ke halal lama iya kata maning tong tu lumi. Aduh kerino. Ay itak tu khusum hijal. Karena iru mu pupu mehir kanu kang terus dia.
1: Aikana, asuh kau ni lembing biru bersih bu. Kalau macam ini ni, nalu pasah hump pura sah biru tu, pasah ini lembing biru terap, pang biru terap bro.
0: Pemsa, nang nama ikai pisah lalu. Pabung sibuk kang tu betul lama, hai betul ya, weh ni tu. Pabung sorah, ya orang kang tu sah kibun nanti. Lupa sah hump tu pura kalai bu, yang beri suai kita. Ibu ngasih sah pun ngantar, nang sah keluar bro.
1: Luar jari aika, siha, luar siha biu.
0: Bro.
1: Aika, bukan nha biru kan aika. Thawa nanti, kalau bukan dah, thawa matun cungkan ini puning nanti hajar bukan luar nana. Matam matu tu muna wa kan tau biyo, jua si sana bukan fabra, sana tu bukan fabra hai betul. Matam matu tu maru orang bahawa tak palakan luang lah bukan biyo aja.
0: Hei, mewah begi, thawai wajib sah, nama tharok tu imung kami sejauh ini sah itu sah kimagul lama kadir khang itu kehe
3: sah. Hei, sahcano, kalau kita sah sah itu dia, eh, angau apa? Kalau yo sah kimagul lama kadir khang itu, jua kimagul thadok harga tu khang itu, yu kimagul thadok kadir bahap tu apa? Kali ini nang na imu ngasih sangat na saksi ribu ha, cello nang ngasih aye ina orang terima he, jual gini mana orang minyak budu, nang mampu mesti lelap dia aye nang utana ada suatu pitok petai, nang mampu mesti kesian cello,
0: aye utana ada pitok kotor petai ha,
3: mana?
0: Maramdi
3: jual kepanda, mahajul mas siramba, madu tadi nak put, nang orang tori bersaas pun masih nak terlalu nama lelai dekang terba, cello hujung mak cello,
0: aduh si tadal, aye siang kerja imu ngasih kanak umur awam piru, aye si dasak ya si kanak umur tak sunu, aye siang lagi kotor,
3: kena siang tu nanti. Kerja siapa tu ni?
0: Ayuh faham tu. Ayuh faham tu.
3: Ini macam thori perlu.
0: Ayuh faham ni. Kamu
3: tu ni, kamu apa? Kamu tu ni, ada nanti nampak ni lepas ni yo. Ayuh nak kut ujuk tunggu nari, nampak ujuk kerana siang tu ni, nampak ni dah terlalu ni.
4: 영어 룸르는 레이버 호동덕이 난토끄다보 우찌디 빌라이티 외두수 넘어이네 강가보라
0: 호란 벗어군 호란 무사오 파리 아인 몸에 토팔 가슴 막상 아이 아란 시르 파리 하요 가라는 낭디 나뽕이 호라 막상데 다름으라 저런 낭디
4: 주미 마라레 범미기 마와 안가 매 로우다는데 하이니 와프롬 하이야니
0: 강이 낭거서 강이 라이파는 막상이 낭수 유탁분이 유탁분은 비사서 마틱사데 나와로데 다는 거 라이타죠
4: 주미 마닝 담바 안강신의 수디 라이토이 팅고바고 자부 사드는 따티 에 낭가 가나롬 상이시
2: 네
1: 能不能让我来着？啊，能来的，俺来上我这。可以，能来。可以，能来，能来，不服的哈。能来的，这个，马克马拉那的，俺给伊拉那个，那比么家，小妹。俺那弄弄巴尔普鲁巴，那还给我伊打的呢，俺给伊拉，不能么阿哥，那比么家，俺那么都看我这，比么家。哎呀，俺那那还没开始，我这不困难着了，要么是那个阿红本巴那困难着了，你阿对不？
0: 那些不能没那些的，哎呀，红本比本比的，哎，我老比个那个，哎，我是的，一般没是这个。
2: 那比么家，那点那点，那还有个我们不能么多，一点一坑哎。我是的，一弄那可以不能么说大好咯，因为那比么家些嘛哈，十几年嘛，那比么么些弄个也分那八里边的，哎，可以弄奥特的给推吧，他把你，哎，可以回去跟他们东西给弄啥？
0: 咋的了？哎，可以拍他们，他们到底那比么啥些呢？嘛，把我们杀了给哈的呢？哎，我是的，给油他不多哎，哎，米勒的那么一他不熟了呢，你比么啥弄啥去呗呀？
5: 能杀几百里嘛？羡慕得很。哎呀妈，哎，我是来过来了。哎，他不是给他们。
6: 别么家，一旦有他了咯，我是那个可以是那不能他把我们当熟人弄啊，也不能有矛盾把那个弄混了。他把熟了噻，他把熟了噻。How's it, Dabi Cray? Sumang Lila, 3 cents, 24 hours. Lila, 是不是还能去不干部的？People, the dry association, Lila, 干部的。 Tharum sanduk tuna tahan zari ba siya kasvan infal gi FM sangai channel ni. Hauzik pungpam sitalan thok sari. Yambiam ibohan bidigi saxophone.

사타자리베 토롬바랭가 싱가 시누미당 뿡따록 미리 님푸 공항기 토롬다 다한세가니 제암라세 소리 데비기 코누기 세이 야이퍼 윤발다 윤파모이바 릴라마차 이모우디 사나니 다한세가니 아이바 보성범 검라칸타 부톡바다 템방발라이스람 비모 아마디 햄사 닝토우자 아마디 부톡바 톡솜 프레노블라 뿡따렛 미니 님푸마가 마탐기 와펌 다한세가니 아이바 아르케 사나톰비 자타자리바 토론 빠랭아시기 누미당 뿡따렛 미리장카이 아카스바니 인팔기 이파오 강부나 부톡바 아카나바 토람 란톡세가니 뿡 니팔 미니트군 탐자리 굿 히브링 마니푸르 뿡 마팔 미니트 망아 타한세가니 카나나이나바 탐자리바 히람나 디지털기 마탐시다 쿠나이데 누비기 톡당 사루기아비가다바싱 Dr. 라우렘범 빅토리아 Head Department of Management, Manipur Technical University, Amadi Karuna Wangkem Technical Officer, ICT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Manipur. Watiam Bigatabam Madi Thoram Putokpa, Nong Thumbam Roma. Chathazari Bathoram Pari Ngasi Ngasi Namidang Pungma Pal Minit Kuntramanga. Manipuri Flamisei Singh, Matang Matang Wina Kudol Tam Zagani. Geet Pang Bigani Pung Tara.

아카스반 인팔 하우스 마카 타바 토롬 파랭 누미당이 뽕 따릿 미닛 후보가 포바 강라 세넬 르기 뿐다 타바 팡비라가니 미쿠 카르당 아이미나시

0: 따비리브 과이 뽐내 먹부 콩강기 더럽나 따람나 옥자리 이봉어 육바시오비래
1: 허이 요자락리 세베마
0: 랭신비시
1: 파니파니 세베마
0: 나시디 레박복부누미토이바니나 마호사곰 에코기 콩강기 더럼시기 아로이바다 야이파 윤발데 윤파모이바 릴라마 자마수 마얌기다막 랑자리 이봉어 아두보 아한바시디 쿠농이샤이기 사이엣 마티에카마탕 따라가 나시기 에코기 콩강기 타우름시 하우독시 나세 에코기 타우름시다 쿠농이샤이 삭비가 다우리비시 티암 라시소리 데비니 아두가 삭비가 다우리바 마탕나 록탁 세타롤기 마탕지 삭비가니 마시하나웅탕 타미나시
1: 타미나시 세베마

0: ꯁꯤꯅꯅꯦ ꯑꯣꯏꯗ ꯆꯠꯀꯦꯔ ꯌꯦꯠꯇ ꯆꯠꯀꯦꯔ ꯃꯥꯒꯤ ꯀꯨꯁꯤ ꯅꯨꯡꯉꯥꯏꯗꯧꯔꯤꯗ ꯁꯪꯕꯤ
1: ꯏꯅꯦ ꯑꯗꯨꯗꯤ ꯑꯣꯏꯒꯤ ꯂꯝꯗꯥꯡꯅ ꯉꯝꯂꯞ ꯄꯥꯟꯕ ꯏꯃꯨꯡꯗꯤꯅꯦ ꯃꯍꯤ ꯂꯥꯡꯗꯦ ꯏꯪꯅ ꯇꯞꯅ ꯄꯥꯜꯂꯦꯅ ꯍꯥꯏꯔꯤꯗꯨꯗꯤ ꯏꯅꯦ ꯑꯗꯨꯅꯕꯨ ꯑꯩꯁꯨ ꯏꯅꯦ ꯏꯔꯨꯅꯕ ꯂꯥꯛꯄꯁꯦ ꯅꯃꯧ ꯑꯣꯐꯤꯁ ꯀꯥꯈ꯭ꯔꯒ ꯂꯥꯛꯏꯁꯤꯅꯤꯅꯦ ꯏꯅꯦ
0: ꯍꯩ ꯅꯪꯕꯨ ꯀꯔꯤ ꯇꯧꯕ ꯂꯥꯛꯄꯅꯣꯅꯦ ꯋꯥꯔꯤꯅ ꯃꯔꯣꯜ ꯑꯃ ꯅꯨꯡꯉꯥꯏꯔꯕꯅꯦ ꯑꯩꯁꯨꯅꯦ ꯍꯪꯂꯛꯇꯦ ꯍꯥ
1: ꯑꯗꯨꯕꯨꯔꯦ ꯏꯅꯦ ꯑꯩꯒꯤ ꯃꯌꯥꯡ ꯂꯪ ꯄꯨꯡꯉꯧ ꯐꯅꯦꯛꯇꯣ ꯐꯔꯛ ꯇꯥꯗꯅ ꯁꯨꯍꯧꯗ꯭ꯔꯕ ꯅꯥꯇꯩ ꯆꯥꯕ ꯑꯃꯠꯇ ꯂꯩꯇ꯭ꯔꯕ ꯏꯅꯦ ꯃꯈꯣꯏꯒꯤ ꯁꯣꯔꯥꯁꯤꯗꯤ ꯃꯤ ꯃꯈꯜ ꯁꯨꯅ ꯇꯤꯟꯗꯧꯔꯤꯅꯤꯗꯣ ꯃꯈꯣꯏꯒꯤꯁꯤꯗ ꯁꯦꯠꯅꯅꯕ ꯏꯅꯦꯒꯤꯗꯗꯤ ꯐꯅ ꯌꯥꯝꯅ ꯂꯩꯈꯤꯕꯒꯨꯝ ꯇꯧꯕꯅꯤ ꯍꯥꯏꯗꯅ ꯍꯪꯒꯦꯅ ꯂꯥꯛꯏꯅꯦ ꯏꯅꯦ
0: ꯂꯩ ꯂꯩ ꯂꯩ ꯂꯩ ꯎꯄꯨ ꯇꯪꯈꯥꯏ ꯑꯃ ꯊꯟꯗꯧꯈꯩ ꯂꯩ
1: ꯏꯅꯦ
0: ꯍꯩ ꯑꯁꯪꯕꯤ
1: ꯏꯅꯦ
0: ꯃꯇꯥ ꯑꯃ ꯆꯥꯔꯦ ꯅꯪ ꯂꯧꯖꯔꯣ ꯅꯈꯣꯏ ꯃꯥꯃꯅꯅꯦ ꯂꯩꯔꯤꯉꯩꯗ ꯑꯃꯨꯛ ꯁꯦꯠꯍꯧꯒꯦ ꯈꯜꯂꯒꯅꯦ ꯃꯇꯥꯡ ꯑꯃ ꯆꯥꯗꯗꯨꯅ ꯁꯦꯠꯈꯤꯗ꯭ꯔꯦ ꯍꯧꯖꯤꯛꯇꯤꯅꯦ ꯑꯩꯅ ꯁꯦꯠꯂꯨꯕꯗꯅꯦ ꯃꯤꯅ ꯅꯨꯛꯅꯕ ꯁꯣꯏꯔꯔꯣꯏ
1: ꯀꯔꯤꯕꯨꯅꯣꯏꯅꯦ
0: ꯍꯦꯔꯥ ꯅꯈꯣꯏ ꯍꯧꯖꯤꯛꯀꯥꯟꯒꯤꯅꯦ ꯐꯩꯕꯥꯛ ꯃꯨꯛꯀ ꯄꯨꯡꯉꯧ ꯐꯅꯦꯛ ꯑꯃ ꯂꯩꯌꯦ ꯃꯄꯥꯟꯒ ꯌꯥꯎꯕꯗꯨꯅꯤꯅꯦ ꯃꯗꯣ ꯉꯁꯤ ꯅꯪ ꯁꯦꯠꯂꯣ ꯑꯗꯨꯒꯅꯦ ꯂꯧꯖꯔꯣ
1: ꯌꯥꯝ ꯅꯨꯡꯉꯥꯏꯖꯔꯦ
0: ꯅꯈꯣꯏ ꯅꯍꯥꯅꯤꯅꯅꯦ ꯍꯦꯟꯗꯣꯛꯅ ꯌꯥꯔꯤ ꯂꯥꯎ ꯂꯥꯎ ꯂꯥꯎ ꯏꯃꯨꯡ ꯆꯪꯁꯤ ꯌꯦꯡꯁꯤ ꯂꯥꯛꯑꯣ ꯂꯥꯛꯑꯣ ꯂꯥꯛꯑꯣ
2: ꯏꯕꯣꯆꯧꯕ ꯏꯕꯣꯆꯧꯕ ꯏꯃꯥ ꯅꯪꯕꯨ ꯀꯩꯗꯧꯔꯤꯌꯦ ꯏꯃꯥ ꯋꯥ ꯑꯃꯇ ꯍꯪꯒꯦꯅꯦ ꯀꯔꯤ ꯍꯥꯏꯒꯦ ꯏꯃꯥ ꯑꯩ ꯑꯉꯥꯡꯁꯤꯡꯒꯤ ꯂꯥꯏꯔꯤꯛꯁꯤꯡꯁꯦ ꯑꯃꯨꯛꯇ ꯂꯣꯏꯁꯤꯟꯒꯦꯅ ꯇꯧꯔꯤ ꯀꯔꯤꯅꯣ ꯃꯈꯣꯏ ꯃꯁꯦꯟ ꯃꯅꯥꯎꯁꯤ
0: 윤펌 아마 꼬내나 나선우비다 비오나 하이름바니도
2: 이마 마나마 펌시다 까름 하늘라 그글이도 우리번 마코이 누파마 윤드수 람얌나 마랑 카이넬레 레샹만도 아두가 두 로이나 타돌마가 마 펌시다 까름는 레이도 우리번 이마
0: 호이다 미오이바 붓담멍암로 나선우비나 나하농마 하이펫번마다 나세누파나네 호직도우리바 까리하이야 노이게 미야미 싹싹 마도 미는 눈시비드나네 싱부야암나라 이하이리에 누웅마다 마펌 아니 어흠락바가 수요리하이 마도다 통펌락펌도 마코이 왈호우성도 삑바도다네 산드라바 마시다 상구오이오이까 이오야 마사라가 통펌 오시라 카네이하이니나
2: 야루야루이마 까다이드 기와노 마코이기 마양기 통탁부기 타옹오바 카바이세고 기마콜 꼴푸탱스나 마기마콜 마똥나 랑크라포니마 Angan sing lirik tu ba, amat tayarui. Karena di sini mah, aigi sempam kara panggado boleh. Aduh dagi, masa sing mah hitam pada mateng oina ba, inkol gimah utane kara pikrasi.
0: Hoi hoi hoi, ibu coba, nang na ahal ni, nacin no patana raga tau ko. Ima di, aina kalinga isidane, nangi pabung na sinan ma wapam duma di pangtok pa pami bo, ama bo era basu, ama bo era basu.
3: Atamo, luhi dribo. Hai ma. Tinggi hari raga kari waris hana biram libano.
2: Ya lah, pabung leh ingat dah. Ibu emak ilam masih lam pibi wahai bodo. Piu. Aduh dah makhu gigi pakal lah kari nama sarga mui gigi miam gigi saksang ayam sa ising thongba talga hobi tu tau gigi sini dina.
3: Matamu, ibu emak gigi do pi dah ulai ready. Amaningi hang basi do oina pikrasi ya idana. Adu oiradi ekoi su insang gadi marak marak ta mahau tangbo oina sabadi phanglani
0: kari wano da maningi asidadi akutpa isingda tungdulu ta laiba sidadi kanana pam gono da
2: ma pam ba pam da ba haibo kari no nei ma ma di ekoi na pibudu loba ta bani nei ma pabung ne hinglingai da asidagi na asi phago piko haiba sunati adu dilaidna piko haiba du su mi kanama ta hau bana tini ma
0: eh Mi tahu betahu deh bagi wadi tambu tamkonya. Aiga nangga dah nong mana pana ayu kisah tak mina pada hairam benatro. Nangga kang dia hairam dia hairu siel apa su nama di sieloi. Nakui ani maksih. Aigi isah ngak tani.
2: Hui ni ima. Aiy su sieloi ni. Adu bu masu aiy napi bama pamduda. Adum loba tabna trani ima.
0: Ma bung nama cerdah nusine pi bade bu. Adum napi bahu nabro. Ma bu kau

0: 뭐라 냐 띵디 띵디 이네 이목 니 사나니 누가 해 이네 네 누가 해 아이 살리고 이네 아이 살려 살려 이네
1: 허죽다비리 야이파 윤발기 릴라마차 이마우디 사나니 릴라 아시다 석탐 랑키바싱디 마마기 석탐다 로마라 연셈범 아상비기 석탐다 러북동범 리나데비 마차누파기 석탐다 오이남 프렘쿠마르 마이테야마디 마마우기 석탐다 마이범 우사데비 릴라 이바 방샤타범 콤라칸트싱 릴라 부톡파 톡점 레노발라 아마디 부톡파다 땡방싱 햄찬닝 토우점 아마디 라이슘비모
2: Lebak pokpa numit khudingi sanduk chaba yaifa yumbal da yumpa moiba lila machada ngasigi oina. Pangsha tabam komla ka anta shingna iba. Yaifa yumbal da yumpa moiba lila macha ima udi shanani ichilukpa taminare. Hariba lila macha sibu puthok bibana thokchom re nubalani aduga puthok pada tingmang biribana hemchaning thokjam amadi laishram bimoni. Adudi ngasigi di ekhoi gi thorongi matam shu loirabani na ichilukpa swaidesum hanna khrasibungo tabiri ba khwai pumna makpo ichilukpa na mukahanna
3: khurumjari

말림 펌퍼 특시다 토와이 반비지버 코딩 먹더기 미오이버 거바이 코이나 뽑나 먹더기 헤이토이 생토이나 록싱 레이나 자히자 가야 마품시다 군다두나 레르글리 미오이버디 미농시 강바 농시버 파오바 싱바 와클 칸방암바 아파파타 랩톱 뿡암바 가나바 가나다바 칸독 뿡암바 뽑나 먹시다 토이버니 따우부따우 미오이버디기 헤나탐 티바 마술라이디 masina pura i lan yekna yang tinaba hana sunaba lairi ina khai bagi pal awang anem khai do pa phurup sing sokna samna ba ya ba madi ya da ba sina sing ba amuk su saukhat pagi ming da ai khoi isa ne sa bu no no magi marai saitha halagli mang silak na ba tum silak na ba singi marakta ai khoi ki mahau sa su ama wairakli